0: 인공지능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증폭시킨다.
1: 그는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.
2: 갑자기 깨달았는데
1: 그가 생각한 것은
2: 다른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
1: 미래는 미래 스스로
2: 사실 나는 무엇인가 과거에만
1: 그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숙적인 호기심이 있었다.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의 태도에 있어 일어나는 그 변화에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에게 인간의 삶은 그 자아의 경험, 말하자면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했다.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.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.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.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,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,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.
3: Ingenting är som det brukade vara och därefter ja, så fortgår det